0: 내가 건드려.
1: 아이!
0: 소변.
1: 아이! 빌라스티커사 양두만바라.
0: 와트관토 시가톳 가사 두두봉 사마네야. 파티 바랑바랭 가론톡 힝가 디 자웽 파낭아나나. 디 레도티 하납 힝가 낭카락.
1: 디 시쿠 앙나. 냐타나쿠 아지안 브라자 무스티 디 케펫 사칼리구스 가 쩡쾅 사피산 디 파윤 가자.
2: 웨 샤 유 웨 와라.
0: 고박스레 왕아처 미냐.
2: 그건 과부리 뚜만
0: 그리고 내외기
1: 울룩
2: anyir ningang batu deul aing si beungeut heula atuh isuk-isuk teh
3: we keun heula
2: bari pedeuh hampura we monyong dewek teh teuneul
3: gila-gila kedih ya kang
1: aduh nuhun raden
2: nah geuningan teu ngarenghap
0: waduh kalepasan teh cebot